분식이 와봐 가야부 꼭 비빙한바 가리부 가짜라가 벤비가니 강체다 빛는 아이니 벤비유 박티가 로이는 정제리나 코야다 구름제리 다이붕부 샘비리바 사우다바 헤이부.

0: 아니 길람차 차젓 파자바 차젓까지 딱 비던 비바다 라우러로 있다 봅니다 얌라이에 마두고 마자 아니 대비마
1: 파따바 뭐 코일레이베시 까나데과 아파바 미부수야 와할리 아도아 와이 마카동 리비로 따닝이베세 이마
0: 호이 호이 마카다라케 농마디 차단바 아만 정글두달라 에도
1: 아
0: 마담도 님이 쩝 용박이 농차야암 사바 마담니 차단바도 님이 쭉바 차 아마타 파바 팡드르다나 마지 야무아람이 농안 바닥이 님이 좀바 파바 차 아마타 파방엄들이 사단바도 마사도 쪽 타바는 솔로에 아차 파라디 와부수 카라파가다바 파드라바니나 아무게 해나 마사도 쪽 타리 오마기 우름당의 학당 보타게 칸누나 리롱떼도 마나타 탐마가 힙타크리
1: 아
0: 농차기 마샤네 마샤나가 쪽 타바네 약간 힙하다기디 사단바도 아둠 좀 더 크라봐.

0: 빠는에 깡에다 하리.
1: 까리기 노이봉어 사이엔 바 시다 묵동라리시나.
2: 에이, 좀일래요. 깐는 안 그노.
1: 이.
2: 마카디링토. 누파 아마 깨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제리거네.
1: 아 시가 돌아게. 누파세. 아파바 누파나테. 오 사단 바네 사단 바. 아이코이기 입네 바네. 아이코이 우바다네. 하드가다 바기 따나 바 마부. 까리기 농시더리노.
2: 이씨. 와. 명치에 넙복실 온통 높아 기틀대고. 아따이 샤우스에 바제라베수. 명부디 까리미다시 올라모이다.
1: 와 가다야 되기 가다야 되기 사우식 하우바 파바 펑들 간다 아이부 수키라 개돌이 뻔히 사단 바 미네부 사우식 누시방 큰거들어 낭시능 안 돌아보시기 봐 따바 야밤 떼 야옥디
2: 아 파래파래 아이 좀 일레저르게 이 이문이 농아이나 듬저리부 눕바하시기 마마이다 농샤제 이래네
1: 예
2: 파래 아 아이기 샤아니 시판도 오르게 누가 농샤제 이르고 마마이시 큰진 비르게
1: 흠 신이 떡지 사이시오 미토토 나래도 사이다 엄마에시 울음랑 할라바니나 고로고로가나 코트는 누아이 똥미니 아사이디네 미네 누아이바 오바야다바니니 코이도우세 프로프로 엑사이 에이케도시게 이보
2: 두메레레디케도라 낭추미농시 뽕둘라브로
1: 아스 아이데기 미농시노다 폭대폭대 타와이둠 프로프로자잉에 간시다
2: 박제이다 낭나도 많이 나해도록보세
1: 마시디 에이 뽕들 내일이바 팥들하우신가시 약가이래 미기는 마이바 오바야다바니니 에이씨 아싸디 그리도시게 파이 미기마 땡빵민바깡아수 가라와자라선 장갈시다 내일이바 사우세 뽕나마 나마부다 누시나초네 에이 우라가 나마마이도 똑똑바이토 이바 컹미드는 마시디 똥리바 시슈토가에게 아빵바바 복파바 사바시슈 와한게 큰일이다나 아이 마시디 마시 에이 타바마 돌아게

0: 사단 번호 빠 말아이.
1: 사단 번호 가다이데 둠바게.
0: 사단 번호 우빠라 마기 마카라 둠이.
1: 좀에 강아나 사단 번호 우바다 눈치 보복 리바 가리기노.
0: 누가이네 둠자리 바 사단 바 아두기 마마이다 눈사나 예보도 우바다기 눈치 보복 키바니.
1: 좀에
0: 아데 예리바 눈사 아둥악 독비라미.
1: 오. 양 하이레 다이샤디 좀멜.

0: 좋아한 말아가시다. 낭수, 나 마이 부하라우네 앵리바라. 이 마기 파리! 이 마기 깽둥한바!
1: 마사이비마! 마사이비마! 나나이 에이 욕자락리! 마사이비마 나 딱 비바! 헤이칼, 레이칼!

딸복 및 막내 택나가 들어볼란 판마싱이 망우이는 나자 아이기 공탕가 아이기 뽕민가 아이기 타모일란 몽닥가라 우한나 택나가 들어볼란 판마시디 빨리 남디 강리로이다

0: 장엄마 이닝토
1: 마이때 이닝토 그러버니 와서 아쪼 울람이 땡온 챔누나 가보 올람덤들란 나르까도리 아쪼 울람 펌모이거니 바붕벅이다오나 이마쩍범카옹암비부 따티따오이네 떠름니 마두길라만 콤나나바 보름 칠럭바니
2: 어두가 마람마마나 이닝토 나양붕 깽둥암바부 아와기 샤나 땅발라 파만다부기 오이브수야
1: 끄럼너디 파만가니 양붕 샘비 맞아 안났디 이마마 카웅암비나 코이지 가덕보락바 가떼마이떼 임마짜니
2: 이닝토
1: 마두다 빠붕나 와루키비니 아두부 노밋 닝토 아이 합방바디 나떼 람펌마두기다 막 야몽깽둥암바보 람징뿌렌 합가리
2: 이닝토
1: 간토우 야몽네 마는 마이부 빡러버수 아이코이기디 똥저버니 아두가 마나 란펌두다 야이비 타크러버수 닝타오이기디 옛나 구로우 셀러로이
0: 아람바
2: 이닝토
1: 왕의 유도 하이젤로 떼너 진동게 헤이
2: 나나이 토건 떡적이 이닝토 이닝토
3: 아 어 이나오 누밋 닝토나 아이보 닝싱비르 바보
1: 오 아 랭천비오 야몽 야몽
3: 이닝
1: 마이때 이닝토 그러버니 와즈노 아쪼우부땡온 챔드나 아와레박달란다르크더리 런자부친기 뽁덤 야몽추 따비럼나더니
3: 딸 란팜마두기다먹디 마이때이가 야시너버나 뽐나먹기 야이퍼보오이겨니
1: 야몽
3: 와락와띠엠나바 아와란미신 마이때이의 궁강싱드 쌍두나 땄던 옷 내이버덕이 마이때이싱드 서울거니
2: 마두디 미남바니 마자이붕어
3: 엄마
2: 깔락미호우 짜올바 마이때이나 마람마마기다 먹다 아이코이들라만 굽닝바니
3: 꼬리 마람노엄마
2: 낙비거니 마자이붕어 레이빡닝토기 마리다 속거니
3: 엄마 능싱고이다바야라
2: 낙비거니 마자이붕어 나나이 찡고이자라
3: 엄마
2: 마자이붕어 노밋닝 토기 마양봉리 칸 야와감자오 훈비기나
3: 이요
2: 쇼나가드리발란 펌머시리 남아이베마 마학탁기
3: 아간바
2: 마기 멍샷다나나바 남아한가리바니 와스나 아와 레이팍들란다나바 샘사미니
3: 이요
2: 싱고이비오 싱고이비오 마자이붕어디 까띠 마이떼기 미쌍다 레삐가드리
3: 아간바
2: 아간바 톡싱기 망다 야와빠 콜타비오
3: 아간바
1: 야봉 야몽 한떡기 란펌머치기 란징뿌렌기 펌톤 아 야몽가 틴톡세
3: 우민닝토
1: 이래이 빡 이름덩기 이 부룩기 칸미두나 마이떼이신가 란탱너비오
3: 그리 노밋닝토우나 칭나빠리 탐두나 너 야몽이 온다 토다락벗고 어 이까이 피룩 콤바네 아이 마이떼이기 이니 와두보 하우저 탱캉까야라 아와길라는 빠쟁 뿌럭해버리
1: 캉제이 야몽 봄나막 라우톱 라이꼬이 라이따나 야몽다 한껏짜리버니
3: 버리 뿌리기 와리이득이 이마 라이뻑나 눙추이바해
1: 마두소 나라우 캉제
3: 싱나바리 한국비오이는 타 이마하기 망쳤다 나나바 이만링토우나 란다락바 신비 이마짜오 깬둥은바야 하나 후에 란탱다
1: 야모
3: 아뽀삐 빨랭기 삐랑다기 이마래 빡나 룸나 러우자버리
1: 야모 나나오기 운비농

셈이 까볼래 바가시다 딸분 파우제르키 보니 그럼 나빨 타우 마기 마품다 쿨라이 타가니 마기 샥담마도 나타나 아이나 나와 맞다 모이링 아이뜨기 아이자락바 빨리 힘 이마나 밀로 이라하오 그럼 마 맞담다 나빠

아이기 탕하야마다 희망하기 밀로삐라 나태 빨랭이 밀로삐랑드기 이마레 빠글 룸메헬리 아이기 탕하이 레빠야대 이마레 빠끼라막 빨랭이 밀로삐랑 까우톡빠따이 하도부 이래 빠끼람 남기다막 심히 마차이 하나 빨타오기 콩글릭람디 까람나 못할까니 나 들어가 이게 여비 끝까더라 어? 에뽕잉 마세게 뽁네 낙나 삐그다만

0: 나 너 강나브라
1: 강제이 빨리
0: 강제
1: 빨방 미로울 따르 거이득이 마따 못하 모이농들 낯짜르거니
0: 아두디 아두디 낭 마귀마가이다 쿠라이 타방엄거니
1: 빨리 이 마을에 바퀴다 막니 빨리
0: 긴둥은 봐
1: 닝땀 란팜드디 까나 수닝 싱바야디
0: 파리 아두디 아두디 낭 나빤 타우기마가이다 쿠라이 타방엄거니
1: 낙비거니 빨리 이 마을에 바퀴다 막니
0: 파리 나 마을에 바퀴다 막 낭는 아빤 타우기마 팜다 쿠라이 타라바디 파이테이자누 아이나소 마사비 마기다 막 낭기나 탁다 콜라이 타그리
1: 블렘
0: 아이 마이테이자노리 아이기 싱리다수 아깐바 이찌알리바디
1: 블렘
0: 찰루 찰루 마영나루소 나 바보 할루소
1: 블렘
0: 아이기 아카바 미갱아시 부두나 낭 찰루
1: 블렘
0: 아두가 난 밤마두다 낭 마이 빡다바 어이가니
1: 블렘 이마
0: 가리구마 가리구마 낭낙 마이브 빡라바소 마이테이자노 아마나 낭기나 탁다 라만 콩가네
1: 블렘 이마 블렘 빨렘 낭기나 야탕 꼬리를 탁다 부재라 한턱기 란판마 시다 나 사람 아이 빡다바 오이크라사노
0: 파리
1: 마두 이마하나 코이다 녹비
0: 파리
1: 나 파리쌤 이마 사이고 자기디 빤타우마하나 룸바이 헨그니
0: 파리
1: 란판마두다 나 사나 야이비 타방암나마 타우나 아두드 허삐 웃고 빨리
0: 파리 가리 너낭 낯친 거 이리마도 보 이마나 싸움의 어이나도 나 반팜 독다박가야 반기반의 파리 가리기 싸나 마이티가니 봄나막 망크라마수 파리 낭기다마 나마이 힝리바네 낭기쟁 라우색담 니행드나 이마나 아와발랑 원시마 렐라키바네
1: 빨리
0: 낭넬라이트라바디 이마나 가나부이엔가니
1: 빨리
0: 봄나막 징오망원다 시나라게 아두분의 파리
1: 빨리
0: 나 마마기 마팜다 콜라이 타람다 나 마이 부디 닝싱 웃고 파리
1: 빨리
0: 나 바나자 아니나 이 마기 망들 예뻐도 나마이나 영링바니
1: 빨리
0: 아두부 한당마 복시다 방가다바 만드레
1: 빨리
0: 방다사노 나마이기 라이박다 담람바니
1: 빨리 미마
0: 세 마담마마기 마이타이닝 타우꼴기 릭팡이
1: 빨리
0: 리팡가시나 이 자기 분시부 막비 센비세노 라오 리팡가세 이마나 시비게 라오
1: 빨리
0: 이마기 낙타 라오
1: 빨리
0: 이마기 파리 낭나 마이부 빡자우고
1: 빨리
0: 이마 할로 아이라게

발렘 남기 공야오폴 꼬일 탁다 합적이 너자나 야이비 타크라 반타와이나 똥인나 뽀이레이 마이따이 나람다 할로아이 코코 발렘 마복 티르바나 파리에이기 미렐다

0: 아이 쫄비가 사고는 행리범 이의신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요이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요이싱다 따티 다워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 야이 컴플레인 폼 ART 센터싱다 로이는 펑비거니 온라인에 컴플레인 더우비게 하르거나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 laga complaint tobi HIV AID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bi amukka haje 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adomna nungaira ba thoram kaya Akashwani Imphal ki FM sangai channel dagi tabiri Hauzik pungfam masada amuk puzarakli. Good afternoon ladies, live phone-in program da lamda masigi nupi oibi singna khoidana khanbirakpa Manipuri film isai singgi khudol. Thamjariba studio ke telephone number 8798-803-293. Number amuk tanghananing singjari 8798-803-293. Number asada lamda masigi nupi oibi singna phone tau biraktuna khoidaba Manipuri film isai sing khanbiraktuna thoram sarugyabiyo. Ahan ba phone lo ko chage

0: 다 상하이 채널다 산도피키바 공간기 타오람다 바이기아닉 오이바 모옹다 오클로이바 아두가 땅따라 마리 아유키 풍타렛 콘젤 나수옴다 산도피키바 사이언스 매거진 땅따라 타룩 아토파 망알다 산도피키바 강싱바 라타자트라 토람싱 누가이나 타자키 아로이바다 굿 아프터눈 레디스 토람다 이세이 칸바기 토람아두 세이석비 누피 싱컥뜨기 오이베 이세이 담아칸바기 토람 아마 오이나 탐비바 야로이드라 하이바디 누피기 토람 오이바니나 하이나 숨나 이비락바니
1: 하우키바 줄라이기 땅따라 훔도이 궁금기 토람다 다한제키바 바이기아닉 오이바 모웅다 옥로이바 히람마시다 College of Agriculture Sciences Trithankar Mahabir University da Assistant Professor in Animal Science oiriba Dr. Ngangkham James ka irengbam Ajit Kumar go unaduna wariwa tai sabata hanjakiba thorum puthokpa nongthombam roma aduga July 13 mari Science Magazine da tahanjakiba khuchemna miyoibagi anowbu uncha sem sarakpa hairiba hiramasida Sweden da laiba Omio University gi Department of Medical and Translational Biology da postdoctoral scientist oiriba Dr. Asang Luang laibaga unaduna wariwa tai sakiba unabikhiba madi thorum puthokpa Raichanda Chingtham aduga July 13 atopa mangal da tahanjakiba Kang Chingba thorum singa sibodom na nungaina tabikhi paudam birakpa thoidongna apenba pokchai adombu thagachari aduga aroibada thambirakpa Good afternoon ladies ki thorumda ningthokaba numit khuding thamjariba isei khanbagi thorumasi nupi saisakpi khaktagi isei khanba haibasi madi yamna top topa nungaiba wapham amabudi oi haibabu Waro biganu nupi singi akhanaba thoram ama oijarabasu nupa singsu thoram masi taribani hauji hauji chathariba nupa na sakpa iseisu adumak khalan bahaiba wapham masida yanarasi tiam rambu thagachari ngasi gi thamakta di mata ngasida chithi thabirakli ba madi thoram tabiri busingbu manina amukanna khurumjari
0: malana su khurumjari
2: mani maladagi chithi paukhum tabire akashwani imphal hauji western music ki thoram tabirasi

0: 헬로 건강.
1: 다 코딩 게로 이베 탕자 건강기 토람데 탐자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짜트리버 줄라이 타스기 탕 군망아 탕자 누미당이 풍타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니
0: 탐자리 베히람 폭나 노링이 땅각다 로콧가다바 섹션 토랑생
1: 엑스퍼트 위는 랭신 비가다바 닥터 와이콤 지텐 싱 팜 매니저 크리시 비겐 켄드라 토발
0: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토비두나 토르마시부 사룩 야비우 헬로 건강
2: 동안 바토름 가야 산독도나 다한저리 바시 아카시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드기니 하우즈가 목타 비르시 나시다기 산독파 하우저리바 라디오 다큐멘터리 시리얼 포트로이 아한 바탕각 아이바 KH 그리하발라 데비 콘젤다 이 자오바 데비에 메디 수바시 아톡밤 토름 부톡비 비제야 윰렘밤

없습니다. 대세 게이트인기 북한의 수원을 입어들었다나 하이브 신나시고 생사부기와 가로를 입었구나 했습니다. 저부의 이사연스와 방법을 받았다. 시엔 인너로 비기하면 게이트인 하나가 꼬라놓고야 하면서 살 것을 부회는 많이 알고 있고 저부의 이사연의 하이브보다 부회는 염전생인의 하우드를 생각해봐 아두가 무시나 다르게 앞으로 가져보입니다.

0: 그리 하이바 서그대바 에이기 이나악다 성적품 로우드나라 이리바 바이그쩐라시 서신나범의 데이닝 토니 하이바 에이기 짠나라범아루프 켈레이 눈낭 텔레이바막나 아잉운드 미남거니 하이바디 타저디 검도바다이 바이그쩐라보 핫바 헤이 메이테이닝 토 하이브세 라이기 석디레이 하이나바니 아두나 한덕기 마땅시디 아이 이꽃 먹나디 마하기 아이비 로크라로이 이나이 싱드쇼 시나라로이 라이기 농담 옘르게 가나네 아이기 앙아오브 사무도 하양막 아이코에게 라이팍시다 사이당 밤로우리바 메이테이닝 토니 하이리바시보 파하노 Lepak ni amna sadai matak tukumai yang dabane.
1: The common folks of the day of the Yakum Pamravada, Bakasanda, Awabri Baka Babri, Mary Bakasadang in the Rabani, Mali Missan Panasilati, Kamdona Amawa Samuadu, Hawamani, Sabu Papasankiti, Madame Madrida Mahama, Sri Govinda, Zedna Kabo Larva, Ahinda Dutunaki.
2: Ayinong sirabay na ibay ka sandra. Kariginahag na adukak na wabake. Nahap kidamag ay natekaw ng tausat ka debari ang awa sa mga sa suwida na pabi gani. Waro ka na ubay ka sandra. Ato ka, hibay ka sandra. Asimari ka awa na. Ay hag na nahap kilay pagkalay bakay na haibasing nga duda taypong pambi o ay nahudo na. Nahap po nga ito na dalang lagi. Yengoy, nahap na yeg na pamay tiba pido na ning tau pambalhan zilla ba matungda. Taibong pambi adubu yal. Adubu. Jeng. Ngasi namang dalibliba aigi saktam masimak kamana na hakto na aibu nirupon tausok. Waru ganu baigasantra. Waru ganu.

0: 놈이다 한개 짝수사 슬래 또 닝어 브럭에 논 스토리 라이크 바보야
1: 베마 랑래 까이노 낭나 라이크 파기디 하이드드나 무름무름 쇼온드나 레이라디야 하 까이더래
0: 아스 이 돈다 바디 돈닝에 에 코나놈 따딱 비레디 누아이니

0: 뭐 낙마루 두부와 고인나 잔돈이 회가 모이가 낙는 상라드나 고인나 코나 다버라네.
1: 바지. 아 고인우 씨도 미부 많은 양는 눈을 더 해바지.
0: 그래. 나 잔돈 미부 낙이 마루 두는 눈을 더 비리바.
1: 바지.
0: 나 잔 양양 분이 이게 막이 전 먹고 튀다. 아 저우바 라이바기 밤나이 분미기. 로이네 비오유 하이블레이베리
1: 아시오와니
0: 나고 영원히 돈비 바지고에 들어보수 난 다 모두 락보다 마부 하라 루는 사는 우시네 또 비우고
1: 바지 만웅 전화 받아 오라시
0: 아이디 장키로
1: 아스까이도 우기게 하리노
0: 난기 머릅도 락봉아이 키니 이빠기 조마기 마품다 하이범 독과 하이름 키니 아이기 자 돈비 말아이범 디비부 눅시네 루는 또 비나버
2: 하이름 키니 아무도 꼭 라게 레이 TV.
3: Attention please. Indian Airlines number IFC 77 Kolkata BRDA. All the passengers are requested to proceed to security check.
0: Karino hai amuk lauri sina.
1: Baje. Security check to na lauri bane. Koi chu sanga check to thoro se baje.
2: Sanga se baje.
1: Ai. Tamo.
4: 이거
1: 쏜다.
4: 아 요래.
0: 이거 라호. 바지가 색강나시 라호.
1: 빨리 코미디.
4: 마디야 캠핑이 미크라 둥고 뭐지? 와리와 타이톤을 해오리.
1: 어.
4: 다들 괜찮은 사티로 노다. 딜리다 이거 좀 플랫 레이. 마두 둥로가 되네. 다들 학창도 받는 라이엔가 파레르기 빨라 둥로가 되네. 그런데 누나 뽑기에노. 나나우 여자들이 나랑 파나면 생기라 되네. 개도르게.
0: 아이 디붕어도 보. 이샤도 운나르가 선닝이 되고
4: 마 소든 라니 마 낭나르 라카니 개노는 사티르고노
0: 아이 우르가 선닝이다 선닝이다
1: 바지 땀
4: 마디 오라니 마디 만웅 오노름 상가다오니
0: 가리노 대이붕어 티켓 자고 들어보니 만웅 먹고 상배야 돼야 되냐
4: 예 거기 바이 그럼 또 티켓 기와 범래 이게 들으네 마디 발롱 라던 상가다오니
2: 바지
0: 좀비
2: 바지
0: 그걸로 하고로세
2: 시
0: 갚으노 바지로 기게 바지 뿜파파라가 할게 고이 배마
2: 바지 능 파리가 라우고 바지
0: 나네 돈다 나네 돈들 해봐 누가 이러이 너 양강지 그리 임비라 모아나 아이베니
1: 바지
0: 모주 수호르가 누워먹어 잉먹본 시호이 배두다
2: 바지
0: 와라마네 라키드레 아빵데 낭 이파노 자크라디 낭 와홍따레 듣고
1: 그치
0: 바젤루키게 이파 뿜바 바라가 라키코 노이기나 낙담보
2: 그치
4: 다다 랭실러실러 누워 볼링카르가 단토르시
1: 바지 땀나 썰러 땀나
4: 그럼 이벤마 잉오이 그 이붕어도 디네 그 비드기 상황내나 밤새버니 나 동부대인의 우디도 해도 밤새버니 어디든지 아셔봐 그린 강에다나 달래는 이제
1: 아이 마부티노 펀드네 마 림드 칵타로
2: 다소
5: 도비 빠지고 이만 웅장 크라브라
2: 난달 아와 헬가 깨져라봐
5: 아잉 시디 컴퍼니 이미 크라 락도 너 크라 팅도 그래 아도 아잉 만 웅장 성기 있고
2: 아
5: 아이 도비 이런 걸 봐요

하잉 뿡따라 니 토이가 미니따라 쩨빠 마담다 탐주리 Good afternoon ladies live phone in program 마타 ngasida ngasi amadi hayengi thamjari ba thoram sing samlapna ning sing jaba loisinjari Akashvani Imphal hauzik tabiresi naharolgi khonjil

0: 나하롤기 건절 더럼 따비리.
1: 헬로 건강.
0: 다 코딩 게로이베 당자 건강기 더럼데 담자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짜리버 줄라이 타스기 당 군망아 당자 누미당기 풍따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이니
1: 담자리베 히람 폭나 노링이 땅각다 로컷가다바 섹션 더랑생
0: 엑스퍼트 오늘 랭신 비가다바 닥터 와이콤 지텐 싱 팜 매니저 그리시 위기안 켄드라 토발
1: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더비두나 더럼시부 사룩 야비우 헬로 건강

대봐야 돼. 송암 해감자라로 아 쉽나 산들짜는 곰비 모모랑래 맞아 대비야니도 신다 복도 하나도 나 갈락리 산들짜는 곰비비 먹바이만 온다까리 갈리 모이랑기 대비세 가보이기 묵기 묵가랑나 세레이 사바해람로 따도나디 가보이기 묵기 묵가랑고 덕도나 세레이 비샤타나라게 갈락리 모바이붕어 또문이 겨우다 한갈리 모바이붕어 또문이 겨우야 당방나바다 산들짜는 곰비 몸몸랑을 맞춰 돌비야 니도 썰어 입히셔.

마탕다목 따비라시 라이쿠상비 품마시다기 이라이레이마 망알레이마 루징루왕 세이석바 싱어시나 석바 이셰이다 루징루왕나 세이링바 세이랑바나 루징루왕 마사막 이세이시부 코이다나 칸비라클리바 마룹싱디 바몬캄푸 마카레카이다기 아톰바 엘랑밤 이체레누발라 타초 조이찬 이테이마 레베카 이차싱 아마디 바몬레카이다기 이체 이룽밤 다니쇼리가 푸나 타미나제기 하이네수 하이비라클리 이세이 쿠돌 탐주리 마얌 푸나 타미나시

0: 헬로 건강.
1: 다 코딩 예로이베 당자 건강기 더럼데 담자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짜티버 줄라이 타스기 당군망아 당자 누미당기 뿡따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이니
0: 담자리 베히람 폭나나 오링이 땅각다 로컷가다바 섹션 더랑생
1: 엑스퍼트 오니 랭신 비가다바 닥터 와이콤 지텐싱 팜 매니저 크리시 위기안 켄드라 토발
0: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토비두나 더럼시부 새룩 야비우 헬로 건강
2: Adomna Tabiri Bahasi, Akashwani Imphalgi, FM Sangai Channel de Sandok Chaba, Good Evening Manipurgi, Tauramni. Mathang de Lokachariba Isaye Sidi, Thangmai Bandagi, Urmila, Maibam, Ghari Dagi, Thiam, Chandana, Lamboi Khongrang Khongdagi, Moirang Them, Shama, Memcha, Rani, Binde, Manithoibi, Binu Amadi, Ketuki, Marup Singh Asina Khanbirak Liba, Kanbirakba Ishaini Manithoiba film dagi Pusparani gi Khonjelda Romi Maitaina Sairingba Sairangbana Tomba Thangjam

마탕다 목 럭커처리 잉일기 아티아 파마시다기 나우보기 컨젤다 KSH 게솔쿠마나 세이랭바 세이랑바나 아르케지텐 이세 이시부 코이다네 칸비라클리바나 나이콩콜린 마닝레카이다기 게이츠 따톤

따비레 라마이 품다기 부스파라니기 콘젤다 라젠드로 오크람나 세이랭바 세이랑바나 오케나막점 이세이 시부쿠이다나 칸비라키바싱디 싱자메이다기 리파 아쿠이점 사마린드라 하이크루점 프라바파티 릭마밤 타바 톡점 삼지차밤 산티 아마디 라디오 따비리바 품나마카 tamina jage hainasu haibiraki mathangda lokachari ba sms asina khurai dagi nandini lorembam na thabirak bani ojagi mafam da kachaboina isayama khakta khanjagi hainasu haibirakli ayek palai film asidagi panchasini gi khonjel da pk laitonjam na sairing ba okena makjam na sairang bai sai khudol tamjari